0: 나버리게 씨.
1: 나버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버리게.
0: 자우. Never never mind.
1: My.
0: Never mind.
2: 아슬이 있나?
0: 내가 많이 있잖아.
1: 오케이. 한번 더 일단.
0: 고수.
1: 오케이.
0: 일단.
1: 일단. 예.
0: 야. 네 또.
1: 예, 근데 너. 네. 많이 하잖아? 예, 야, 생긴 거는 힘들어.